0: 야, 그 자키로 밑에 지게도 더 빌리.
1: 네. 네.
0: 더 빌리.
1: 네.
0: 야, 시아무스다 빌리. 야, 뭐지?
1: This is not the Billy. This is the Herbert. 야, 야.